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감성을 자극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감을 나누는 곳, 문학 쉼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학 쉼터의 김설매입니다. 오늘 문학 쉼터에서는 김학송 작가의 곰 치게 된 날 전해드리겠습니다.

곰취캐던 날 김학송 벽촌에서 나서 자란 손이는 인물 곱고 일손도 연근 순박쟁이 청순녀지만 다양한 색깔 지녀 요행도 잘 따르고 모던 미도 가득해 동네방네 소문이 자자했다. 그녀가 사는 범골은 산이 첩첩 물이 겹겹 가끔 곰이며 호랑이도 출몰하는 오지 중에 오지였다. 순이의 아버지 박령감은 성격은 거칠어도 재간 많은 감농꾼, 농사의 달인이오 산눈도 무척 밝아 겨울엔 엽총으로

여리바도 내 사랑, 어화둥둥 내 사랑. 노래의 여음이 사라져가는 저기 어디선가 화창하는 소리가 방불이 들려온다. 어화둥둥 내 사랑. 삼촌 가절, 꽃피는 산길, 돌풍의 사춘기를 앓고 있는 순이의 마음은 풍선처럼 둥둥 부풀어 올랐다. 나뭇잎에 가려진 희미한 꿈 사이로 별이 뜨니 산에 젖은 마음은 흥그럽기만 하다. 정말이지 이 산 속에 갑돌이와 함께 왔다면 얼마나 좋았으랴. 순이는 저도 몰래 캐드득 웃음을 터뜨린다. 제 눈이 왜 저리 반짝일까? 아마도 시집갈 궁리를 하는 게로군. 제 애미도 날 처음 만났을 때 저렇게 눈이 반짝거렸지. 헌데 사위감은 누굴까? 적대 뒷마을 옷시댁이 가만히 귀뜸하는 걸 들으니 제가 갑돌이와 뭐 어떻다고? 거야 절대 안 될 일이지. 내가 눈을 펀히 뜨고 귀한 외동딸을 호래비에게 줄까봐. 어린 반푼도 없지. 암, 없고 말고. 박영감의 머릿속에는 간밤에 있었던 일이 무섭게 떠올랐다. 한밤중에 갑돌이가 불쑥 뛰어들어 딸내미의 손을 잡고 바깥으로 연기처럼 빠져나간다. 박영감은 그만 오기 막혀 꽥 소리치며 쫓아나갔다. 거의 따라잡게 됐는데 순이가 소리친다. 강 쪽으로 뛰자요. 아버지 헤엄칠 줄 몰라요. 갑돌이는 순이와 함께 사품치는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아이적부터 헤엄을 잘 쳐 개구리라 소문난 갑돌이는 순이를 업고 해벌쭉 웃는다. 등에 업힌 순이도 해쭉거리며 웃는다. 제비를 골려주듯이. 박영감은 앞뒤를 잴 새도 없이 퐁덩하고 강물에 뛰어들었다. 물은 냉큼 박영감을 삼켜버렸다. 꼬르륵 꼬르륵. 사람 살려요! 숨이 꽉 막혀 눈을 번쩍 뜨니 일장 악몽이었다. 하여간 무슨 재수 없는 일이 생길 조짐이야. 요즘엔 바짝 주의해 살펴야지. 박여감의 턱수염이 풋들하고 떨린다. 겨울을 물리친 바람이 부드러운 소리로 곰취잎을 흔든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양지 쪽의 곰취밭은 바라만 봐도 행복 주파수 팡팡, 웃음집이 흔들거린다. 누가 말했던가, 나물 맛을 알아야 인생 맛을 안다고. 산나물은 시골의 사랑이다. 산골 사람들의 뼛속 깊이 숨배인 삶의 정취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나물 바구니. 봄이면 봄마다 온갖 산나물이 축복처럼 돋아나 배고픈 마음에 위안을 주고 가난한 삶에 보탬을 주거니 산나물이 자라는 소리에 귀를 감구며 시골 사람들은 우주의 숨소리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는 소리를 듣는 거다. 봄나물은 자연이 벌리는 생명의 잔치. 그래서 봄산에 가면 여기저기서 파란 풀피리 소리, 하얀 가야금 소리가 들리는 거다. 시들지 않는 품이 되어 시골 사람들을 안아주는 산. 올해 따라 저 곰취들이 부르는 노래가 왜 이다지도 안 가슴을 흔들까. 춘풍새우에 탐스럽게 자란 무더기 곰취를 바라보며 박영감의 얼굴엔 노을빛이 피어난다. 순이의 얼굴에도 한박꽃이 활짝 피어난다. 부전 여전인가. 오로라처럼 찬란한 순박한 웃음 사이로 둥근 애가 삐죽이 얼굴을 내민다. 이젠 그만 캐자요. 나 배고파요. 간소한 주먹밥 성급히 우겨먹으며 박영감은 한바탕 엄포를 놓았다. 절대 갑돌이와 가까이 해선 안 된다고. 그런 꼴 볼 게면 이 애비 냉큼 죽어버리겠다고. 네 수초녀를 넘보는 호래비야말로 요망진 놈 흑심꾸러기라고. 순이는 듣는 척하며 한쪽 귀로 슬슬 흘려보낸다. 부녀간의 단판이 끝나자 나물망태 둘러매고 새 곰취밭 탐사에 나섰다. 골짜기에 골짜기를 건너 험한 영을 넘고 또 넘었다. 들배나무, 물풀의 나무, 황철나무, 고로쇠나무 그 사이사이로 오갈피, 닭시싹, 풀고비, 잔떼, 삽조, 둘레싸, 엄나물, 머위떼, 우정금, 고사리, 수리쥐 온갖 산나물이 손을 내미며 파릇한 눈인사를 보낸다. 꽃잎에 앉은 바람 한 점도

사냐의 그윽한 정취가 넘실거린다. 온무로 피어오르는 하루가 손이의 풋가슴을 살살 다독여준다. 숲은 갈수록 깊어가고 산은 넘을수록 높아간다. 이제 무서우니 그만 가자고 순이가 말려도 박영감은 고집피운다. 한 고개만 더 넘어보자. 혹시 새 곰취밭들 발견할지 모르니. 혹시나 바람에 끌려 연거퍼 몇 고개 넘었다. 그래도 곰취밭은 나타나지 않는다. 맥이 풀린 박영감은 그제야 돌아서 오던 길을 찾았다. 무시무시한 계곡이 앞을 막아 나선다. 생소한 계곡이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 살펴보니 오던 길이 아니었다. 길을 잃은 것이었다. 산자락 언저리마다 애매한 질문이 걸려있다. 박영감은 가슴이 섬찍해졌다. 이런 심산 속에서 길을 잃으면 자칫 짐승 반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타까워 덤벼칠수록 길은 점점 더 흐리마리하다. 산 그림자가 침침한 표정을 흐부시 흘리고 있다. 선역해 걸린 태양도 열탕 같은 눈물을 흘린다. 무서운 황혼의 빛이 늑다리 배암처럼 느물느물 기어간다. 멀리서 어디선가 짐승의 울음소리도 들려온다. 피나무며 본나무가 꽉 들어찬 산비탈을 지나니 시꺼먼 산벼랑이 입을 쩍 벌리고 마주선다. 박영감은 무서워 사시나무 떨듯 하는 딸내미의 손을 잡고 숲을 헤쳐나간다. 한식경 조응이 걸어 답사리가 우거진 곳에 들어서는데 홀연 머리가 오싹해난다. 바로 지척에서 와스락 와스락 강대나무 번져지는 소리가 났다. 짐승일까 사람일까 미처 생각할 새도 없이 누린내가 확 풍기며 어룽어룽한 것이 시야에 덜컥 뛰어들었다. 아, 봄! 시라손이었다. 박영감은 즉각 호신용 칼을 빼들었다. 순이는 기겁해 으악 하고 소리치며 박영감의 옷깃을 꽉 움켜쥔다. 굶주린 시라손이는 앞발을 흙으로 받치며 으릉 하고 호용치더니 사냥부를 도발하고 덮쳐든다. 순이는 온몸을 떨며 사람 살려요 하고 외치다 못해 기혼에 벌렁 쓰러졌다. 박영감은 덮쳐드는 시라손이를 칼로 마구 찍어댔다. 상처 입은 시라손이는 몇 걸음 물러섰다가 다시 무서운 소리와 함께 꽁충용을 쓰며 덮쳐든다. 박영감은 미처 막아내지 못하고 뒤로 컹 하고 넘어졌다. 바로 이 아슬아슬한 찰나에 땅 하는 소리가 들렸다. 시라손이는 맥을 버리고 머리를 옆으로 돌리며 쿵 쓰러졌다. 눈앞이 몽롱해진다. 그저 꿈 같기만 하다.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 그놈의 머리에 대고 땅 하고 또 한 방. 박아발! 순이! 아니 이게 갑돌이가 아닌가. 시라손이의 발톱에 긁혀 온통 피투성이 된 박영감은 정신만은 올똘했다. 순이도 차차 정신을 차렸다. 영문을 알게 된 그녀는 와 하고 울음보를 터뜨리며 갑돌이의 가슴팍에 덥석 안겼다. 워낙 갑돌이는 순이한테서 요즘 곰취캐려 심산에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어쩐지 시름이 놓이지 않아 푸른 새벽에 화승총을 메고 가만히 뒤를 밟았던 것이다. 순이가 사람 살려요를 외칠 때 그는 자작나무 밑에 앉아 한창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순이의 째지는 소리를 듣고 정신없이 달려와 한방 누웠던 것이다. 바가발, 어디 다치지 않았음둥? 갑돌이가 묻는 말에 박영감은 얼빠진 사람처럼 중얼거린다. 자넨 정말, 자넨 정말 좋은 사람일세. 어스름이 시나부로 짙어간다. 멀리 어디선가 짝을 찾는 암노루의 울음소리가 가담가담 들려온다.

0: 청취자 여러분, 오늘 문학쉼터에서는 김학송 작가의 곰축해된 날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용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
1: 听众朋友，这次朝鲜语节目播送完了，感谢收听，请您继续收听本台的其他节目。妄想电子支付，谨防电信诈骗。 维护消费者合法权益。普通话与素质同在，与形象同伴，与文明同行。